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유.
2: 두산?
1: 아니, 뭔 도이야?
2: 싸우고 뭔 도이야?
1: 그놈이 난 이유.
2: 쌈차가가 갔구나, 가이.
1: 어디나이 짜두?
0: 자마하레니, 안 온다 가이지, 소마라지.

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거
2: 두상?
1: 아니, 뭔 돈이야?
2: 싸우고 봐, 무지야.
1: 그놈이 나니?
2: 싸우자, 가가, 가기만 가.
1: 어디 날지 않도?
0: 자마하래니? 안 온다, 가이지? 소마라지?